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잖아, 예,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Guru me the mat, yeah. Guru me the mat, yeah. Guru me a nap, Guru me a check it, 구름과의 케미, 구름과 하루 쟁여,